有没有拿来修缮？啊！小雪，小雪，妈妈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小雪，